0: 대통령께서는 다른 용무가 있으십니까?
1: 분명히 김정우 찾으러 온 걸 미리 알고 빼돌린 거 아니야?
2: 아니요 그 소리가 아니고요.
3: 그럼요, 아니죠. 더할 수 없이 진심이었는데요, 어제 나한테.
2: 왜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 건데? 왜?
4: 모르고 있나 본데. 너 이미 망하는 길로 들어선 지 오래야 남태요.
5: 털끝 하나 건드리지마. 경찰서 바로 보내야 된다.
3: 이 작성? 김정우?
6: 예, 우정원입니다.
7: 김정우란 사람 중요한